0: 가.
1: 아침 또 빌레, 마가르 꽃어준 마치 딜레, 타켄 찔레. 그런 쪽걸 먹걸 마치 딜리야 시바다지 프로티로비바 두 분도 있다 때 join 걸 랜 긴두.